0: 어디야?
1: 무포터 양근집들
0: 어떻게 하니 드는
2: 세현 날래?
1: 세현? 그 집에 세현이 결정하지 마.
2: 세현?
0: 세현!
2: 세현!
3: 야, 그 가는 데 있으면 세현이